아슥 저라 그나바케 톰록 톰록디 몽카 카둥마슛 니딜록 데오 톰록노 시네가 루히 쩐드로 데보르마 아카스바니 야골톨라 아부니 야골로 타부 그나바디 건가 데보르마니 쿠랑바이 레사브자 그레사몽록

아직 저라 가나바이 하공아 데볼마니 카랑바이 르잡작 르잡무 아카스바니 야글 달라 어부니 로그나 바이캬 지니딘니 샤릭 저라니 꼭부럭 하위 반다 한바이 콜롬바이캬